네 명이 오다 갑니다. 걔는 얼마 왔어? 싸다오. 가만히 있다 쉬라 하우스. 나만 콜카이트 명딩 레일라. 마이 슬라임 이스탈 문. 너 얼마 안 되고.